0: 向全世界问好。
1: 왜 하필 내가 이런 암에 걸렸지? 그것도 왜 이렇게 발견이 늦어서 치료가 이렇게 힘들까?
2: 在人生最后的旅程里，会有什么愿望？
1: 기도까지는안바라고요정말신선한빛가는것은없으면좋겠어요
3: 반장아우개구장이
1: 그냥옆에있어줘도엄마이고싶어요
4: 아이들조금더살고있는데너무시간도없고
2: 触动人心的生死醒思，体会生命最真挚的意义。
1: 작은것에감사하며살고하니까내려놓는다는게뭔지도알게됐고
5: 가족들한테도그냥나중에만나는사람이라고생각하고죽음을슬픔으로받아들이지않았으면좋겠어요
2: 大影展，妈妈不哭。